0: 좋은 주님 그만큼은 테브라이 또한 그로와이주지파사와이주지파티.
1: You are listening to SeekNet Radio, broadcasting live Gurbani Kirtan 2020.